0: 좋은 건 상관없어. Can I, I 너랑 다 끼치 않아. My savior 내 걸어 왔도 별도 그것도 내 페이지. I'm past the pain. 매일 나와 싸우니 유인지.
1: BTS, Come Over, smo pravkar poslušali, v nadaljevanju sledi Alex Warren in Emerald Eyes. To je najnovejše na Salomonu, ker mi ustvarjamo hite.
2: Najnovejše.